0: 나고 무엇지다 살았던 것 붙들어 뭐에 뭘 맡은 것 속들에 아주 어른 날에 가기 병원을 걸었지 아차 두 명 뒤에 두 마리 뒤에 바꾸다 버리자
1: 버단 걸어 뭐 버리자 뭐 버리자 자리 바꾸는 뭐 무엇지
0: 시 헌우만 두 마리 바꾸다 루퍼 뒤에